chodo tsoji chonam la janju bardo dan jepsu chi nyena ta nyen inasha jep gheu soje janju bardo nyena anasa ma ji sunchi da inasha rewa chu ju ji nyesha laro yabi nyeshu yungodoy janju bardo dan jepsu ji shukje duju nyena dagi jinsu jibi tsonam ji tata pishin nyena sibri no nyena dagi chu nyen jibi tsonam ji utta tradition imbur tibet ka bet ka ore singena Also, the Nyamar Chusha Domodoti, Ya Inambas, Senomoto de Yamere, Chu Nyen Yena, Dish also Glasgow, Ya, Madame Nelago Tusuchi, Sunam Kevachi, the Kevachi, see Kevachi, Anansha Pandora, you are in Ananti Menoya, Simjan Kambo, the Nayin, Trailer Pinches and Jetuber Show, the Tordu Jusu in Otomoto, ya. Usha Kamdo, the Ichi Shuji, Simishi. Simjin Tamji, the dish was most yayam. The Jamruji, Kamusi do the Kino Yaya, and other Kambu Tamba, Jamruji, Tosum, Sunjin Show. Sanji, Chona, Soji, Chonam, La, Janju, Bado, Dane, Jazuji, Taji, Jinzo, Jibe, Sonam, Ji, Dola, Sanji, Duba, Shu, Sanji, Chona, Soji, Chonam, La, Janju, Ba. Tane jiao ji da ji qun ji ji be suo nan ji de la pin ji san ji zhu ba shu san ji qu da su ji zhu nan la zhang zhu ba du da ne jiao ji da ji qun ji ji be suo nan ji de la pin ji san ji zhu ba shu oh ya dao zhen le jiang zhu de ge ya ya 이제 숙제 다 다진 뒤준 걸 송주 임불 지초 챙긴 임불 챙긴 데시 플랑 나타임에 오래 이직세 멘데 피규디야 멘데 피구소 좀 전제 세인이나 뒤준 송주 모두 이나지 말 송주 셔드 라마지 다랑랑기 기비신인 모두 되셔다고서 랑랑 기긴 모두 되셔 섬도 동어서 임불 이남바 어조 옹 제인 나셔 나 니고메 시스르넥 니네 이남바 어조 옹 제인 나셔 나 니고메 오메 시스라 레이머레 신데 디지털 아르감보 아르감보 담바 제바티 추르 제바티 추르 제바티 다 서바티 세븐 오도도 소돔 이지샤 아르 페제는 알라룩 그 제바니도 라마 담 로마스 라마냐고지 랑게 기긴샤 로마냐고지 랑게 기도샤워레 다 기도네 기긴 담바기 제바치 그든 디셔 삼노 통고스 와니나 신동 신티 야르케소 이나 신티기 제제 발랍 임불 만도 임불 신기 제부 임불 깡부 타르도 이나 생 비낭 자와 제샤 투고 임에오래 대불 쇠쇠 놈 우동어도 되셔 삼모동 고송불 라럽 그 대화냐 오지 매농스 동주 라스 송유 모놈 신데 깡부 담바지 대화 다 대화 주고서 좀 생제 세인이나 대화지 인양대 주태오 이나 상제 좀 낸데시 송오 이나 시라소 이네 오래 대시 나샤 미티 상랑가 프레도가도데 나다데 프레도 이네 오래 미티다 맘마티 야고 이네 자데 통어 이네 우트카 뿐나네 알 제가 대놈니다 우체 레윤데니 가나노 메오데 우 제가 제 가야가 로니나 다 치치막 치막 도랑 알 마디야 오스 우덴레도 메오레 다 제가가 제가 남다 모놀라 그치 제가 남다 슈그 제가 제가 시시 놈에 다 대신가 제가 서바데 조조 춘데드 곧 콤바시에 남베니 달린게 나슈슈윈 다 멘데 피규제 이 로마나세 소와다 규제 로마베나 코제텐조 다 라마니버 목상노 모통하야야 제가 벤드 주드윈 내가 다도 조제 제스시월라 제스시월라 벤드 주드윈 내가 넘버도 가야되노 일바 바나 메케노네 케바세가 모넘버 조 제스시월라 라마라게 라마노 상어야야 다 빌생어셔 데르체 모노추 람 강보되는 이나 아르시스 비셔 스피규 노로냐나 베나 구즈르 못된요 우든데 소와답죠 이직션 면제 표현이다 대신 다 기본한다 노르난 토르냐 아당아당야 일바시 슈 이직다 말 면제 쇼로가티 면제 쇼로가치 사시비 주시 면도 르르는 신이데 겐바데 산제 신도 미데 표와이 조금 남다 신라 줘버 쇼냐

남다 신라 제바쇼 제주 라마 담바 제남지 최고 칼라 견제 주진드 제다 삼베 두제 제말라 사제 추제 차바 아브도 소 예나 구루 레나 까메야 다야 아다 라메 메다메 연주 용보다 제제노도 추교셔도 자와셔바다 산제수마다 도시제도 외주교와 대다 추진지 예단 배주니진에 대신 사이 예나 로단 주니에 루본다다 메이제노 두와군제 다나 지삼바 탐제제노다 예추든도 오야 강아 춘주추모 배제 다 친이야 요 춘주추모 비난 싸워라냐 고제 배제 웃음 때마다 만음을 여라만 메오래 다 춘주추모지 싸워지 싸워니나 계속 좀 보시발라 비난세 그리고 춘주추모지 어디야야 또 어디서 대바 대바니나 싸워 비난 티세 나로 된다 가무 간주 거운놈 메오래 이직세 어디서 대바다 요요요다 제가 이불 버튼가 이불 요요 대바 노이불 어디냐다 대바 다다가 말 춘대 얘기지 계속 담아진 제니 어디서 대바 그렇게 배제 옷 우차다 시샤야야 네 이랑 바샤 말 춘대 얘기지 다나다지 다 니지 슈송호도 야야 다 춘대 가야 돼 야고 이네 나다지 꾸농 쳐와 녀오지 꾸농 쳐다 녀오지 꾸농 녀오이나 삼로 통당지 배나 이르바 대시 사강티가 가오이나 사강샤시야 가둘로니나 코피티 통조 topche de sajo kulong odi me kulong yena motivation motivation je sin yena chigne topche sajo toga sagang ga kyume ta pe song me song ang de ga wi na lo sa ra su tor ja ra su yena pe sar ba kosme ga mo sha ore i ji song ang ga yu che pe sar ba thap ju motivation je sui sui ne me ore sagang ga de na kulong sui de ko su ne song ang de sha ga na kulong sui de ko su ne it me no man gang ga ti ga wi na chig rang kham sang mo no do de ya ya Man lived the Tabju Toga or Manganga game. Uchikunong Jessinina, Rangin Nature Muno Shogu Toga, Manganga Pibu. The motivation in your person motto the Irsha, example motto Shudum Shore. That is also Ongo Sukulong Jessilo, Nina. Tangar Kambose, Kamatiore, that Naji Semnanga Si Zarabara Sino in Utkambo Munuchoya, Rama Samlo Jalamdi, Kamatimo Doti, Surozo, Samlo de Toya. 또 어서 온 곳은 이 콜롱지 시인이나 준주 전무 말 체인이 해주지 또 어디 콜롱 어디 매월에 또 콜롱 넘버다 봐 콜롱 인장티 고소지 또 말 춘대 숙제 디우숑 뭐숑 어서 플랑티용 레티용 또 말 개우냐 옷마티 매노야야 옷 주차로 숙제 랑랑 쌤가 개발라 개도 개 뭐노래 즉 플랑티티 내가 내가 야당 토가 개발라 개도 개 뭐 Utkambu, Kaji Ralusulonina, Kulon Sharalunda. Kulon number Dabo de Noina, Pandora Juraim. Kulon number Dabo de Munoina, Korayim. It is a Kulon number Dabo de Kosumni. The Kulonje Kahed Kosulonina, the patient and a shusun odoyana, Kulonia was rang, Nananti, someone told you Munoneda. Ozoya, Nichunchu Chimut, Namda Kano de Yaya, Norto Namlan Nashani Zubaya in Yeda. You would Kano no Abejan, Yakano Shoni. 신난 당시 오래 즉바야 이줄라 우든데 야고이나 굴롱 록조가 그랬습니다 편도 요런 말 해주면 오래 양옷 매너 야야 미 박티시노니나 깡부 어디에 타보쇼 어디에 타보쇼 어디에 타보쇼 니가 가장 소중 오도데 야고이네 반도문 옵니다 다 쪼지 굴롱시 가야 되고 소니노니나 굴롱시 나갔습니다 옷 나갔습니다 이러면서 키노데야 나다지 누가 누이냐 유전스 나를 깝고도 티셔 오래 Kapungado tisha example yaya kulon sum gosumni. Nataji nu kabubani. Nu kabubani na tada suja hongme ore. Suja hongbor nga kayu yimbor kabi yimbor. Ut yuriya nyigusume ore. Ut ulraya nyiguina. Mara kapubya nyiguina. Ut seja jalone, omalone, cilone, nengamedime. Ijikse ut example yaya. Ta tundaji sinyedomni na. New Kabubata Minuti Gosum Show Nebu, also Oya Komutu Sugo. Tina Menyenu Yaya, such in Menyenu Yaya, Nelapse, young men around Legashan Madiyasugo, or a Utmoto Yaya, distraction.

이직 겔 니고 칙 티샤 되나 내놈 겔 니나 겨부셔 보여주티 롱복 겨부 겨머니에 드놈에 어리 킹앤 퀸 우드샤 고알레 난티 양 산지 좀는 대샤 겨와니 우든데 공부시나데 내놈에 칙샤 어리 돈다데 이직세 겨세 쉬워라 다 맹지 강부서 캐나 어리 오야 다 대시 슝제 어조 삼니 유인 쇼로가제 이직 토로 모투야 노골마 안디노야 유인 두체나

0: 네, 알레 띵자베 따도 토표 제고 지기 데린 구베 담시니 미랍니 미랍바 멘베 끼기 나토니 규라제베 개왕 두베 루제 코나직 뒤제유 죽다니 셰직식 로규인 루제디니 멘미망게 상행자서 푸베 루제직인 네다 타말리아 니에단다 라망아노부게 시카시지마 로나송 아니 디시 시티야 에너지 양게 에네 멤버딘소게야 에네 개와 창행자솔이야 퇴빙아소제제 양게 야피버레스제 딘데라고 정한서 들리야 시솔 딘데 멤버지요레 아니 시시티 임베나 문길라오 유솜세 예정보타유 세기션보 나라 리모망보 퉁유 리모망보 나라 메토캬타 퉁유 메토캬타 나라 페마톤단 퉁유 페마톤단 나라 창행자조 퉁유 창행자조 퉁유 진럽군라 캡송 란지 디제지요 엔틸이야 엔다 망보시에민도 엔티 강시바디야 상마에는 원소 다왕나로야 미겐바딘소게 마시베기다 나우토수여바 디마도지게 믹시깅알이야 에너지 뎁당 텐데 에니 제진이 도스지 계고지메 엔디 인디안 디리야 니 노티당 텐데 쇼바이네 콘다시주긴 투시셀라
1: 생년은 있다 돈덱 리슝레르마 Tsongkhapa School, Lungla Kak, Headmaster, Gen Thutan Teshisi, Gyaba Rinpoche, Kutung, Drukpak, Gullu Chiki, Mon Lumbak, Rikshung Samaka, Driva Kaya Rasu, Inam Ijikur, Drishye Shusudi Sanambur, Da Ujukushuchi, Tabang Gunpak, Gyalong Champu Sonamsi, Krisu, Shedun Sanangsa.

계신으로 님도 상해범 소화제소란지시 사진담배제제는벤줄 사랑원주남관제 사모돈지지지전 소화제소란지시 도지진바권저예전 도지진배소전단진 도지정물로상계존 소화대소란지진 년지가당아왕장변 년지병계예신전 年年能够落山登天，祝我的所能及一切。萨拉玛满觉罗达拉玛巴达，萨拉玛罗罗藏揭谛，萨拉玛耶能够登中，所。

괴졸 고롱은 보시 입천지성 개생기 삼바대담 담래민교와 말보를 내발외 삼바 대대도 엄마 숨례증에 미골로 깨보섬나 내배 아까보내중외 대바 둠보증지바지 치가나나 말래남배사도 엄까보내중외 지제원제 삼바 장도강마 장보대 샤진강제 삼바 루도 암바보내 중외 장생강보 암제 삼바 로 잠설보내 중외

0: 되네 두배 홍라 신발을 졸라 되네 넬레 뒤지 까르마를 탱숨 야금 졸삼네 바우랑게 상보네 뒤담제 강아 디리 담제 담자 담자 담제 다바르마사라히사 헤루가 사마야마노발라야 헤루가 테노바 디타디토 메바와 수도가요 메바와 수보가요 메바
1: 아노라도 메바와 사와시디 메자야자 사와카르마 수상에 지담시리야마
0: 구루홍 하하하 오바와 사와다다가 헤루가 마멘본사 헤루가 마사마 세도